0: 다리 해시리맹아 우댐미야 태도야 있는다
1: 아야리양아
0: 영아 이렇게 난 코브라도 다리 해시리맹아 우댐미야 태도야 있는다
1: 아야리양아 영아
0: 이렇게 아우야 만더 코브라도 다리 해시리맹아 니네 문늘더 코브라도 다리 해시리맹아 니네 문늘다네 코브라도 다리 해시리맹아 에리샤미 코고 타프디닝아 중간로 다리 아시리미 나니 쿠부